0: 그래서 손해만 보고 어떻게 보행하면 돼.
1: 1749 1749.
2: 10 수소는 41.
1: 2141.
2: Got a request for a non-preference record for the GMC train.
1: Copy.